0: 사람아 선물아
1: 엘소니오
0: 이때스카 포스 데고스토 대능고 델 바디
1: 소머리 소머리
2: Ya pasan de las 6:30 de la mañana, chavacos. Es momento de levantarse. Son los recoditos. Zumba, que zumba, zumba, zúmbale o algo así. Ya son las 6:35.